이야무슨등가괴이게사가며셔콩콩과더무슨등가괴시게나인아이다무슨등가괴원래무시시뭐가더다너무굽방길안지함원래시시대신인통통화빠신인통통화너왜인통통화다까와문두야시우리사단아니무렉테그바사단아와치트와내무와잠빈데베아이쿠링야쩐무와고야주게와치과만게야대무와고에주어게야치과마던게야과에잠비치과만게야고야주간다강야투흠고두빙싱아뭐야메무우푸샤야위뭐야간다문치가와싱에아게방가라토투흠아니우게양불란다구방가우우라쿠라콩밍겐가고네군간단주저우시세게빠다게우지가케네고우샤쿠이다지지네고샤다네군단마토투삼고티와이겐단다마고친구야만저에괴하인강에무시세게시가마크야아가라친방마티샤무쿠무쿠무쿠만사하치쿠아마아에스카크오괴하인드라치쿠아마괴인강만사본디르아 예수 그리스도 데 플란지코 프레젠트 예수 그리스도 지암 비앙게 안츠코 보 시칠리아 게 안츠케 게 인노와 위세 시에 게 우마쇼앙 위세 시에 코에 콰샤 지암 비 플라이 이 크라시 니토 드로샤 네 지마이 게 마고 예수 안나완 중 안안주 아티까 마운디비 하치야 토친 툴룬주 은네건 중 아치 총주 은네건 중 응가 안칸 안칸 강 가에 강 아게 총안주 인도 온다 주게 강고와 운은 강고와 강과 뜻이 다 건강과 뜻이 다 좌두 트와 다 좌두 까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간 좌티샤 그 인간 안안주 뜻으로 무 안주 코코마가 아장가되는 무 근원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아야따오 그 주가 마티샤 인간 근원주 안안주 위시시 그 토심 위시시 아멘. 단디 와가 칠레 마 마시탄가 고마 마이카케 케 마나미 치쿠마 타마니 두비야 아 치쿠마 다카 노 마르텐 야 에와 치쿠만 아카코 단디